이하나 가슴 안이 줄 그가 동시에 입만 블락만 말풍어 증인은 미국 사람 콘칭아 나무들이니 고우톡 무시니 섭담바자니 고우뿔타니 브리스티바프른 말풍어 그랬으마 그날 오해했던 차는 속불이겠담 보이겠담 사미테 미룸에 바하비스 차니 콘칭이겠담 피노하소 예스티시니 오다댕가 부릉탄탄 프로그램한 콩 나나만 겐 역시 나만은 도파지오한 드린 오다스카 힌디 코브랑 아로 조조 이네스코 브랑코만 독마지미 통하오 에시망 크낭나만 겐

이름으로 막 공부 삐그덕하고 스펀스 프롬 호그나빵겐 제안 힌디 총엔춤 제마지 유디리 미스카급의 힌디 공부는 제마지 미니포와 잉스코브랑 그만 종종 딜리 스트링 원어바니 프나나만 겐 제마지 미니스코 잉스케 쪽으로 했으면 프나나만 사겐 제바지 미니 콜라치 카사니 코브랑 제바지 미니 수피보안 오 힌디 코브랑 스쿠바지 미니 스쿠바랑 고마 존존 딜리스 헤모라가니 크나나만 겐 스쿠바지 미니 치고나 스쿠바 프로모 크나나만 스카겐 스쿠바지 미니 콜라치 리바티 프로그램 스쿠바지 힌디 코브랑 스쿠바지 미니 포아 이니 스쿠바랑 고 딜리스 헤모라가니 크나나만 겐 스쿠바지 미니 스쿠바랑 카메 리바티 프로그램 코네스만 원 미니 스쿠바지 미니 콜라치 크나나만 겐 이런 날 탐나고 나 탈수는 프로그램이야. 말씀하는 게 스테이션 같은 거는 다 프로그램하고 그냥 나만 게임. 나온 또 번지 미치 뭐 하고 하여 프로그램 있어요. 가서 뿌리는 거 보기 좋고 그냥 나 원하는 나라 공동이 그 보기 좋. 나중 정리 좋고죠. 있어요. 이제 어디? 안 풀나 보죠. 바로 시작 적시 소로 얘기 좀 했으면 또 번지 미니 코너 지원하고 그냥 나만 게임.

계제 장동방안이 거급받나베 HIV 예랑치 바투르크나 암자 앞산 자르마니치 바이카나 남산 자칼라니치 앞산 바라코 자칼드마니 바 사크분코당 타파니치 각케크 위에라보 겐나베 아로 사그바만데코 미치나베 송사르 동그바 사칸테난 칭하카동아니코 아로날 조카니코 난조톤카이냐 낙무세방받기바 테스팅센터로나 리앙이 HIV코 포리카카이니보 아로 탈바테 위에라나그타 National Toll Free HIV aro STI ni helpline number 40 na kolkabo ba breakfreeindia.org website una napangin ibo.

0: 공기제 장봉방안이 고급받나비 HIV 예랑치 바뚜그릭나 암자 앞산차 얼마니치 바이카나 남산자 칼라니치 앞산 바라호자 칼드마니 바 사크봉포당 타파니치 각해크 위에라보 겐나비 아로 사그바만데 코무치나비 송사르 동그바 사칸티난 칭하카동아니코 아로날 조카니코 난주 돈카이냐 낙무 세방 바퀴바 테스팅 센터로나 리양이 HIV 코 포리카 카이니보 아로 탈바테 위에라나그타 National Toll Free HIV aro STI ni helpline number 40-69 na call ka bo ba breakfreeindia.org website una napangin ibo.
1: Welcome back listeners. Now it's time for our STEM music program. This morning you can listen to the numbers Have a Nice Day and I Want to Be Loved by Bon Jovi.

0: 한층 그나우나.
1: 르뺑이랑 뭐 아니 소감 미사라 남바트파 차 아니 와 이안이 그만 앙아 나시마나 간데케 아가나 땡아 미사 치에랑 스타한 아로등 아니코 만나는 자마나

소코지아 바리랑 동어데 마 나코토데 덕도로나리 양의 아간에 우아랑코 산나나가 아로 다리나나가 아로 안탕리 비엔코바롱 탈레라키나나가 아로 치웅아그따 비엔나남급바 자안이랑코 자나나가 속한 맞등엄 안탕리 비엔코 아로 소코지아랑코롱 탈라나나가

CM은 무엇을 오피스로 온 송도와 아로게 소치서스 콜랑 코버츄얼리 오프라께 온당하 나오조서 출금하고 빠 코버랑 Finance Ministry ni betani kita di Public Sector Bank atau Regional Rural Bank ram Robi Bersal

이한 아카시와니 투라 프로그램 안고 왔다니 바 이한 보나 하 그나 속바 사칸티나 마텔 박사 월남 이한 아카시와니 투라 저희 힌